이 늦어서 겨울아 니 쓰고 있는 미노트 샤벨라 시달롱아 또르베르카르스 쿠니 발레 롱아 니 포네 콜로고 저지다고 하니 니 쓰까치 니니 바난 세우지 투마고 니 포네 롱아 니 히트스러 같이 와미나 롱아 니 히트스러 모이 와미나 키 이가디 하가르가 콜라베트로 오젠지 한비니 마블로 가임비 무히라고 마나 아니 아누타멜 이 스마마 헤고 헤팡갈라타 모잉기 세치 이거 나베라 와지나 오트랑 마토모노 마카테코 yombera chitakwa ngumbemya zozoitora henata mana mahungu ngotumsaoni antena nasional aiwa mitumia radio msambiki chitichi cha inyambani